0: 같이 연놈이
1: 행운의 남자 같이.
0: 양카 어수로 카파 어수로 카사 카크라 양카 체인세 지데케 에데마 이걸로 야매 양을 하네 삼인파 우라네 샤치라고 삼인만 우수하고 삼인년의 데이